0: 1848년부터 1866년까지 네. 네. 사셨던
1: 조윤호 요셉 네. 성인.
0: 충청도 산청에 신창에서 태어나셔서 네. 3대가 순교를 대물림한 네, 훌륭한 성인이십니다. 네. 19세의 나이로 네, 참수를 당하셨던 야, 네. 네. 알겠습니다. 훌륭한 네, 병인 밖에 때 돌아가셨던 분이십니다.
1: 네. 조윤호 요셉 성인. 예.
0: 그래서 저도 아, 교구에 아, 물론 잠깐 제가 계속 새거물이라고 강조를 했지만은 그전에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청선사목의 그 시골에 컨테이너 건물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네. 이제 새 건물로 이제 하는데 그간 또 청소년 사모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동시에 아, 전주 교구가 계속해서 날로 성장하고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우리에게도 간물이 있잖아요.
0: 간물 있죠. 간물 여름에 예약 문화입니다.
2: 푸나도 있잖아요.
0: 푸나는 수영장이 없어요.
2: 왜 그래요?
1: 수영장이 없어요.
2: 그래도 푸나 담당이셨잖아요.
0: 광안리 가야 돼.
1: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예요.
0: 광안리 가야 돼.
1: 그렇죠. 네, 광안리 좋습니다.
0: 광안리 한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네.
1: 자, 그럼 신스타그램 여기서 마무리 이제 하고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와, 가을이 오면.

0: 1441번님 이젠 에어컨 안 켜고 날개 없는 선풍기로 견딜 수 있네요.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짧은 가을 선풍기 바람 말고도 또 산들바람도 즐길 수 있죠. 아주 시원한 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1: 아, 이 에어컨 안 켜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2: 네. 왜요?
1: 올 여름 엄청 더웠는데
2: 안 켜셨어요?
1: 안 켜셨어요.
2: 그러니까
1: 그래서 아니 더우면 어머니 에어컨 있잖아요. 그래도 혼자 있는데 어떻게 켰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제 동생이 네. 그 인근에 일이 있었어요. 본가에서 하룻밤 잤는데
2: 둘이 있으면 켭니까?
1: 에어컨을 안 켜셔가지고 아.
2: 둘이 있으면 켜야죠.
1: 동생이 나 그냥 갈게요.
2: 아니 둘이 있으면 켜야지. 네.
1: 아 그래 저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아끼고 싶다 뭐 이렇게. 그래서 선풍기 앞에 그냥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렇게 아 올해 너무 더웠다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2: 양산 42.5도였습니다.
1: 아 올해 좀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네네. 제발 좀 에어컨을 필요할 때 좀 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은 이제 좀 날이 바뀌어서 좀 에어컨 바람보다 바깥에 부는 바람이 정말 시원하고 시원하죠. 좋다고 상쾌하고 네. 네.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2: 네.
1: 더울 때는 에어컨 켜세요, 어머니.
0: 맞습니다.
1: 제발 어머니.
2: 좀 제발 좀 켜세요.
0: 혹시나
2: 좀.
0: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 에어컨 네. 요금이 훨씬
2: 맞아요.
0: 쌉니다.
2: 네.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 그 어머니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에어컨을 27도나 8도에 맞춰놓으면 그렇게 전기세가 안 나온다더라. 아.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 켜신다고.
2: 저 27도에 아. 살았어요. 이번 여름.
0: 네네.
2: 제가 말씀드렸죠.
0: 27도 이하로 안 떨어진 거 아닙니까?
2: 그게 아니라 제가 올해 켰는데. 제일 잘한 일.
0: 네.
2: 제습기 사는 겁니다.
0: 아.
2: 고가의 제습기를 샀습니다.
0: 네.
2: 제가 올해 제일 잘한 일입니다. 올해 여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이유. 27도 민트를 안 떨고 있었던 이유. 제습기 덕분입니다.
1: 아, 내년에 28도 도전하십니까?
2: 아, 그건 좀. 27도 딱 좋아요.
1: 알겠습니다.
2: 네. 42.5도였다니까 양산.
1: 네, 맞아요.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8824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들. 저희 남편 때문에 웃겨 죽겠어요. 우리 집에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동안 사용 방법을 몰라서 묵혀두다가 아들이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줬어요. 저희 남편이 완전 네이티브 경상도 사나이인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저희 남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원래는 스피커 이름을 부른 후 스피커가 대답하면 그때 요청사항을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스피커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꾸 남편이 요청사항을 말하니까 스피커가 자꾸 길을 잃고 버벅거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보, 스피커가 대답을 하고 나면 요청을 해. 이러면 남편은 알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헤이 카카오, 떨었다 좀 들어봐봐. 어유지, 노래 좀 들어봐봐. 예. 아니, 트로트를 떨었다, 예. 오유진을 오유지라고 하면 스피커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 트로트가 아니고 트로트 오유지 아니고 오유진이라고 해봐 하고 말해줘도 남편이 표준어 발음을 못해서 둘이 한참을 웃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열받아서 마! 와 못 알아듣는데 니 사람 차별하나? 니 부사뿐데 버뜩 떨어뜨 틀어라이 라고 하면서 웃겨가지고 예. 이러다 조만간 스피커가

0: 터지기 전에 남편 멘탈이 먼저 부서질 것 같은데 AI 스피커를 줘도 못 쓰는 우리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200% 300% 공감합니다.
2: 맞습니다.
1: 저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씁니다.
0: 아 그래요?
1: 저 비슷한 경우인데 네네.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네.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서울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날씨가 어떠니?
3: TV 좀 틀어줄래?
1: 정말 자괴감,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네.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AI가 나온 시점에 조금 써보고 네네. 현재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다.
0: 이제 좀 발전을 하면 이제 그런 사투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게 나겠죠. 네.
0: 심지어는 마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1: 이래도 알아듣고
0: 알아듣고. 네. 네. 아 그렇죠. 그 편하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유지 노래 좀 들어봐봐.
4: 오유지.
1: 네. 저도 아니 그 못 알아들으니까 네. 아 이게 제가 빠른 포기를 했죠 저는. 이미. 그렇죠. 저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저는. 네.
0: 아 인농농님께서 아빠가 TV 좀 켜줘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우리 집 캐긴 뭘 캐냐고.
3: 저는 뭘 캘 수가 없어요. 네.
1: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네. 네. 그렇죠. 네. 아마 그 AI랑 대화를 좀 시도해 보다가 네.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이
1: 사실은
0: 듭니다.
1: 사실은 저는 이미 군대에서부터 많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제가 완고를 잡았을 때 네. 업무 지시사항을 합니다. 야간 초소 들어갈 때 뭐 이런 지시사항을 하면 제가 나가고 얘기해라 하면 다시 회의를 합니다. 제 말이 뭔지에 대해서
3: 그렇죠. 해석
1: 예, 아.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3: 토론회가 열리죠.
1: 네. 듣기가 뭐야? 뭘 듣기라가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그때부터 아 내가 사투리 심하구나. 네.
0: 그렇습니다. 그 AI랑 소통하는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볼까요?
1: 4083번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동네 소문난 오지랖 왕이시거든요. 결혼하고 집이 멀어져서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엄마랑 마트에 갔는데요. 한 20대 청년이 복숭아 소쿠리 앞에서 뭘 사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자취하냐 혼자 먹을 거냐 그런 걸 막 물어보고 복숭아는 겉에 핑크빛이 예쁘게 돌고 향을 맡았을 때 단내가 진한 걸로 골라야 돼 하면서 과일을 골라주셨어요. 또 신이 나셔서 옆에 수박을 고르던 다른 손님한테 가서 이 수박통은 통통 소리가 안 나 저쪽 걸 집어야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랑 으쓱해하는 엄마 모습을 보니까 옛날엔 엄마의 저런 모습을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보니 우리 엄마 참 귀엽더라고요. 저는 내셋 안고 엄마에게 그 정도 오지랖이면 동네 통장을 해라 하니까 감투 쓰는 건 싫으시답니다. 이렇게 남일에 관심이 많은데 수십 년 세월 자식 키우느라 바삐 사신 우리 어머니 어찌 그 세월을 견디셨나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엄마 사랑해요. 라고 보내셨네요.
0: 네. 아, 어머님 대단합니다. 아닌데.
1: 지난주 사연이죠.
0: 그 복숭아 아닌데.
3: 그 복숭아 아니다.
1: 아닌데.
0: 그 수박도 아닌데.
1: 핑크빛 아닌데.
3: 그 복숭아 파이다.
1: 통통 소리 안 났는데. 네.
0: 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1: 오지랖.
3: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오지랖. 이라기에는 조금
1: 친절이죠. 네. 오지랖과 친절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네.
0: 이게 사연의 어머니는 그를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보면 옆에서 막 도와주고 싶고 그쵸. 그러셔가지고 이런 모습 참 보기 좋다.
3: 이건 도움이죠, 도움. 자 오늘 가톨릭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하나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다수결 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0: 진수다
3: 다수결
1: 재판소.
0: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는 에피소드.
3: 하루에 한 번쯤은 꼭 겪는 현실 고민들.
1: 저희가 당 칼에 정리해 드릴지 말지는 일단 보고 결정합시다.
0: 오늘은 특히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더욱더 공감이 갈 만한 사연입니다. 8738번님의 고민인데요. 다수결 재판소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입니다. 오늘의 피고인 누구시죠?
3: 오늘의 피고인은 처남인 듯 처남 아닌 처남 같은
0: 처남
3: 형님입니다. 9살 어린 데다 버르장 머리까지 없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1: 저는 11살 어린 여자친구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이거. 11살이면.
0: 염두해요.
3: 자, 유죄 끝.
1: 유죄예요. 11살, 완전 도둑놈. 11살은, 네, 어쨌든. 제 여자친구에겐 2살 터울의 친오빠가 있는데요. 저보다 9살 어린 셈이죠. 아, 11살 어리니까, 2살 차이니까. 그런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3: 저군요.
1: 아니, 그 머리 말고, 그 머리 아니고. 버르장 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3: 아, 저군요.
1: 아, 넌 아니고. 편의상 예비 형님이라고 할게요. 이 예비 형님이 얼마나 문제냐 하면요. 저에게 반말을 합니다. 처음엔 이 반전대를 쓰려고 하나 했는데 그냥 반말입니다. 그것도 뉘앙스가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그 반말입니다. 한 번은 이 예비 형님이 제 차를 빌려갔는데요. 사고까지 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열받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번 돈을 빌려가더니 아주 상습입니다. 상습. 피를 나눈 가족도 이런 식으로 영 끊고 싶어지는데 결혼하면 형님 될 사람이고 여자친구의 친오빠니까 제가 먼저 관계를 틀어놓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제가 어른이니 참는 게 맞는 건지 한 번은 나서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린데 버르장 머리도 없어도 너무 없는 예비 형님.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0: 뭐 이건 뭐 유죄죠.
3: 아, 이게 처음에 저는 읽었을 때
0: 네네.
3: 이게 처음에 반말을 한다. 저 여기까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1: 저도
3: 이해합니다. 이게 약간 기싸움이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형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되니까 이 그렇지만 또 나이는 나보다 많다. 이러면은 좀 약간의 그런 이 위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또 초장에 사실 그런 것 관계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돈을 빌려갔다. 그리고 갚지 않았다. 이거는
1: 문제 나오면 네. 유죄입니다.
3: 유죄입니다.
0: 무조건 유죄.
1: 이건, 네. 이건 뭐 자 끝입니다. 유죄 끝.
3: 끝.
1: 뭐 볼 것도 없어.
3: 집에 빨리 간다.
1: 집에 빨리 가자.
3: 아까 먹던 얘기 좀 더 하죠.
1: 먹던 얘기 나 아까.
0: 아니 우리 수다 씨들도 그거 반말까지는 무죄인데.
3: 네. 예.
1: 봐 오늘 이번
0: 유죄,
1: 주는 유죄가
0: 상당히
1: 많이 나오네.
0: 유죄. 100% 유죄.
1: 예. 그 전에는 무죄가 많았거든.
0: 그쵸. 철도 없고 네 가지도 없네요.
1: 이번 달에는 유죄가
0: 유죄.
1: 많네.
0: 예.
3: 아, 털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0: 아니 우리 수다 식구분이
3: 네.
1: 철도 없고
3: 아 철도 없고 예. 전 털도 없고
1: 철도
0: 철
1: 예. 니 자꾸 그럴래
3: 네. 네
0: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실 가족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죠라고 라이언님께서 예 저희는 전부 다 이제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고 있다는데 가족의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3: 맞습니다.
0: 맞아요.
1: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멀쩡하다 하더라도 뭐 사랑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사랑하는 관계를 해치거나 위협할 수 있다면 결혼하는데 고민할 것 같아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여자친구를 아주 사랑해요.
1: 아 그건 있죠. 네,
0: 그 사랑하는데 가족이 이제 문제인 거죠.
1: 사랑하니까 근데, 고민하는 거죠.
0: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3: 그렇죠.
0: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 정도이겠지만 나중에 정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더할 거라는 거죠.
3: 맞아요.
0: 더할 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선을 끄어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다시 염두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평생 함께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잘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2: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바로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2: 네. 네.
1: 잠깐만 이거 무죄라는 사람 한 명도 없나?
0: 없습니다.
1: 없네.
0: 네네.
1: 사실 이거는 뭐 탕탕탕 뭐 이렇게 고민스러운 건 아니네. 이건 누가 봐도 유죄인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끝까지 양보를 한 거예요. 끝까지.
1: 그러니까 고민한 사랑하니까 고민한
0: 사랑하니까 거지. 생기는 이런 고민이거든요. 예. 끝까지.
3: 아.
0: 우리 추신 분이 판결문. 예.
3: 판결문이요.
0: 예. 어디 지금 있죠? 유죄로 다 나와 있어서. 네네네. 예.
3: 아, 이 유무죄에 상관없이 판결문을 예. 해야 네네. 되는 건가요?
0: 네네. 네.
1: 지금 뭐 이미 대장 기울었어.
0: 네.
3: 이 말 저 말 다 자르겠습니다.
0: 네.
3: 네. 아홉 살이나 많은 여동생의 남자 친구에게 벌써부터 아랫사람 대하듯 반말을 한 죄.
0: 죄.
3: 남의 차를 빌려가 사고를 치고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간 죄.
0: 죄.
3: 이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0: 용서받지 못합니다.
1: 아홉 살이 많은 사연자도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과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재판소는 피고인과 사연자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0: 피고인인 예비 형님은 그동안 빌린 돈과 차 수리비를 조속히 정산하고 여동생의 남편 될 사람에게 격식을 갖춘 존댓말 사용을 즉시 생활화할 것. 또한 사연자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무작정 참지 말고 진지하게 대화를 청하여 스스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것을 명하는 바이다. 이상 끝. 네, 아,
3: 야, 인격적인 대우가 가능할까?
0: 아닌데,
3: 아닌데. 아닌데. 이건.
0: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혼인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혼인 네. 면담을 하면 혼인 준비하시는 많이 힘드시죠? 하면 그냥 표정으로 아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뭐냐면 아마 준비하시면서 아마 이거 한 가지는 크게 느낄 겁니다. 혼인은 좋아하는 사랑하는 두 사람만 좋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 가족이 함께하는 예, 그런 큰 내 인생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다 해서 두 사람만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이 되는 건 아니죠.
3: 네네.
0: 가족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뭐 크게 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3: 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이거 두 번 할 일 못 되죠 이런.
0: 그렇죠.
1: 두 번, 맞아요.
3: 두 번, 네. 두 번 하지 말게 잘하세요.
0: 맞아요.
1: 그때 네. 하지.
0: 지금 다 좋으니까. 네. 그래.
1: 그때 맞지. 그래 하지.
3: 두 번 안 할 수 있게 잘 준비하시라.
0: 어쨌든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어떠셨습니까? 매월 4주차 때 찾아오는 이 재판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다 식구들도 유죄, 무죄 판결이 필요한 고민 사연 있으시다면 다수결 재판소라고 말머리를 다셔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자세하고 길게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3: 먹는 얘기 적당한 선에서 끊었더니
0: 네네.
3: 적당히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 나도 좋은 시간 끝났어.
0: 네네. 아, 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하고 난 게 좀 까깝하네요.
1: 그러니까.
0: 아. 네, 이게 뭔가 이제 뭔가 까깝하게.
1: 그러니까 우리 시작은 그 엄청 좋았는데.
3: 다만이 없었어야 돼. 다만.
0: 네.
3: 다만 이런 말은 네. 네, 하지 말아야 됩니다.
1: 아, 우리 방송 시작은 좋았어요.
3: 네네.
1: 아, 뭐 튀김 먹고 구워 먹고 얘기하는 거 좋았는데.
0: 그래서 찐득찐득한 이야기를 했는데.
3: 찐득찐득한 얘기를 했는데.
0: 네, 녹아내리는 이야기를 했다가 깝깝한 걸로 지금.
1: 얼척이 없는 네. 네. 네. 아가 나가.
0: 이런 사연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사연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3: 다만. 신수다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0: 네. 나오시죠.
3: 아
0: 거기서 나오시죠.
1: 약간 우리 약간 네. 드라마보다 약간 너무 몰입해갖고
0: 지금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마치고 네네. 지금 어디 근처에 저기 포장마차 가야 돼요 지금.
3: 이거 다수결 재판소
0: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3: 2심 3심 만듭시다. 2심 3심. 네.
1: 아 이거는
3: 재심제도.
1: 이건 항소 네. 끝까지 유죄 될 것 같은데.
3: 네. 대법원까지 가서 확실히 죽여. 네 확실히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방송은 어디까지 끝장을 좀 보실 예정이십니까?
1: 끝을 봅시다.
3: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3: 네, 다음 생록방은 다음 주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1: 다음 주라고요?
3: 네, 네. 다음 주입니다. 네. 연휴 오늘 연휴 방송을
1: 연휴 일정 관계로
3: 방송을 찍었는데 연휴 전에 해결을 다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연휴가 또 있기 때문이죠.
1: 맞습니다.
3: 그렇죠.
1: 네.
3: 그래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고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0: 네, 먼저 095번님 예,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MB에서 큐브 명란 그리고 유튜브 라이언님 예.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 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1: 네, 8738번님 신선한 한우와 한돈의 정성을 듬뿍 축산물 해썹 인증 단체 급식 전문업체 요셉푸드에서 LA갈비 2kg 드리고요. 유튜브 인농농님 천연성 제기도초 전문 주님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3: 네, 그리고 유튜브 여윤석님께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드리밍 키보드님께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 국수집에서 2만원 식사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끝곡으로 로이킴의 달리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작가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명희 도미니코,
3: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1: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군종 후원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맡겨진 소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후원은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종 신부님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3: 한국 가톨릭 군종 후원의 담당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말처럼 장병들의 마음에 신앙으로 함께하는 군종이 있습니다. 성전 건립 후원과 사목활동 지원으로 국군 장병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제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ARS 후원은 060-700-0105번입니다.
4: 참예수님, 제천 의림동 성당 주임 김대중 베드로 신부입니다. 60년이 넘는 긴 세월 원주교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의림동 성당을 아시는지요?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성전이 지금 깊은 보수가 필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랜 풍파 속에 성전의 벽과 지붕이 노후되어 원형을 보존하며 다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본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형제 자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잇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의림동 성당의 새로운 100년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0: 문의 전화는 043-643-7507번 010-2674-4627번입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더 안정적인 온에어,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빵톡으로 DJ와 소통하는 재미까지. 와우! 편성표에서 방송 일정과 선곡표를 확인하고 AOD로 듣던 방송도 언제든 이어들으세요. 푸시 알림으로 프로그램과 이벤트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 물건이 있잖아요. 바로 우산인데요. 근데 우산을 고쳐서 쓰면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산과 나 사이에 사연을 만들고 그러면 아무리 물건이라고 해도 정이 생기고 그래야 소홀함도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사이에 사연이 있어야 서로를 잃지 않고 잘 살죠.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만난 가족 누군가와 티격태격 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사이에 끈끈한 사연 하나 더 만들었구나, 이렇게요. 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 곳, 여기는 두셰뮤직 김빛나입니다.

0: 공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9월 26일 토요일 두시 뮤직 김빛나입니다. 연휴에 맞는 토요일이라서 여러분 아마 많은 가족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첫 곡은 목소리가 참 예쁜 말레이시아 뮤지션이에요. 지아비의 Don't Worry, Be Happy로 시작해봤어요. 명절에는 이제 추석 다음 날이니까 오늘쯤은 각자 집으로 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오랜만에 또 다른 친척들 만나는 분들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 한 명쯤 있죠. 뭐 사촌일 수도 있고 뭐 작은아버지 아니면은 시동생이나 동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고모들 있을 수 있는데요. 각자 결혼하면 왜 형제들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정도에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면 꼭 티격태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사촌들 중에서도 괜히 서로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고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와 진짜 예나 지금이나 눈치 없고 미운 말만 골라서 해서 웃음기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명절이라는 이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얼굴 붉히지 않고 좋게 좋게 아 이렇게 또 끈끈한 사연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어요. 싸우고 돌아서면은 또 후회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자,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오늘 편안한 2시간 만들어드립니다. 토요일 1부에서는 이번 주에 다 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문자 사연과 신청곡 준비해놨어요. 이번에는 또 명절 주여서 여러분이 추석 사연도 미리 많이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거 못 들려드린 거 준비해놓고요. 원곡과 리메이크 곡 함께 들어보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준비했습니다. 2부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절 가요와 팝도 들어보고 신곡까지 만나보는 뮤직 올드 앤 뉴로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듣는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비와 임정희가 함께 부른 카시오페아 그리고 ART예요. 슬픈 얼굴.

평일에 다 전하지 못한 사연, 토요일에 확실하게 AS 해드립니다. 신청곡 애프터 서비스.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에 다 소개하지 못한 우리 방글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려고 준비한 시간이에요. 자, 4610님이 이런 사연 보내셨어요. 빗띠, 어떤 날엔 춥고 어떤 날엔 덥고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을이니까 바이브에 가을 타나봐 신청할래요. 진짜 이번 주 날씨가 좋긴 했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점심에는 또 덥고 땀날 정도로 덥고 이래가지고 옷 입는 게 참 애매하긴 했어요. 반팔 입고 위에 좀 가벼운 거 걸치고 네 그러면서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되더라고요. 이번 주 하늘도 참 예뻤고 정말 가을가을 했는데 어떤 재밌는 가을 추억들 많이 만드셨나요? 가을에 꼭 들어야 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이 곡도 그쵸?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4610님 덕분에 저희가 함께 들어볼게요. 0680님은 이하이의 1, 2, 3, 4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린 아내의 애창곡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다쳐서 이번 명절은 아내가 장거리 운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응원하는 의미로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오, 손가락을 다치셨군요. 또 아내분이 또 멋지게 이렇게 운전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옆에서 애창곡 들려드려야죠. 왔다 갔다 하실 때 입에도 맛있는 거 좀 넣어주시고 네 그러면서 알콩달콩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0799님의 사연입니다. 로꼬와 펀치의 Say Yes 신청해도 될까요? 2시의 뮤직 언제나 고마워요. 그럼요. 완전 예스죠. 로꼬와 펀치의 Say Yes까지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이하이의 1, 2, 3, 4 로꼬와 펀치의 Say Yes 함께 들어요.

이번 주에 소개 다 못한 밀린 사연도 전하고 신청곡도 들려드리는 신청곡 애프터 서비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0807님은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강사라 늘 밤까지 식사를 잘 거르는데요. 드디어 명절에는 엄마 밥 제때 실컷 먹을 수 있네요. 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그런 마음으로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학원 강사님들도 진짜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 또 중간중간마다 뭐 애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은 또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끝나고 집에 가서 막 배고파서 막 허겁지겁 먹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쳐서 그냥 주무실 때도 많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고, 이번 명절에는 진짜 천천히 어머니 밥 많이 먹고 좀 쉬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은 바쁘게 갔다가 막 거기서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또 시간 또막 보내다가 또 정신없이 막 오게 되는 것 같은. 네. 그러다 보면은 명절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는데, 이번 명절은 모두에게 0807님의 사연처럼 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요. 장범준 노래 준비해 놓을게요. 5618님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부모님 댁에서 처음 맞는 명절 너무 기대됩니다. 축하 많이 해드리려고요.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부모님도 얼마나 좋으실까. 그쵸? 거기서 함께 맞는 명절 잘 보내고 계시기를 저도 축하드릴게요. 1581님은 요즘 하늘 너무 예뻐요, 빗띠.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싶어요. 요즘 하늘 진짜 예쁘잖아요. 가을 하늘이고 뭉게구름도 뭉게뭉게 있고 파란 하늘. 그래서 하늘도 예쁘고 노을도 예쁘고 바람결마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을 보면서,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펼쳐져 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 노래 진짜 딱이네요. 1588님 덕분에 듣습니다. 자,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그리고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와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으로 돌아올게요.

옷도 사람마다 핏이 다르죠. 노래도 가수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원곡과 리메이크 곡을 만나는 시간,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원곡과 리메이크 곡을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 들어볼 노래는 희극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명수 씨가 2008년에 발표한 디지털 싱글 바보에게 바보갑니다. 시인이자 작사가인 원태현 씨가 작사한 곡이에요. 이 노래는 사실 박명수 씨가 결혼을 앞두고 아내에게 불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진심이 통했던 건지 발매 당시에 음원 차트 1위까지 했고요. 지금도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는 곡이죠. 이 노래의 매력 포인트는 뭐랄까, 평소 방송에서는 이 항상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것과 반대되는 아주 따뜻한 진심을 담아낸 진지한 보컬 덕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에게 바보가, 이 노래가 13년의 세월이 흐른 2021년에 음색 여신의 목소리로 재탄생합니다.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사랑받는 보컬리스트 지아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2008년에 박명수의 원곡이 마치 거친 손으로 정성껏 써내려간 이 진솔하고 투박한 손편지 같다면 2021년 지아의 버전은 좀 더 완성도 높은 감성 수필에 가깝거든요.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한번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원곡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듣고 올게요.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들었고요. 이어서 지아의 또 새로운 버전의 바보에게 바보가 들으면서 저는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 뮤직 올드 앤 뉴로 만날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CPBC FM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이번 주는 혼자 살면서 생활고를 겪는 최영욱 어르신이 생계와 치료를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 친정 아버지도 대장암, 또 애들 아빠도 이제 대장암, 큰 아들도 이제 또 암으로. 저 이제 이렇게 힘들면 그만 살고 싶다고. 치아가 이렇다 보니까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냥 지금 먹는 거는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1: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은 전액 전달되어 큰 힘이 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향해 run.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성공 기원 평화 run. 올가을 그냥 달리지 말고 더 의미 있는 마라톤 어때? 11월 28일 토요일 우리 모두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피스 러너가 되어 함께 달려요.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함께 뛰며 평화의 마음을 연결하고 아름다운 가을도 만끽하는 시간.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평화런을 검색하거나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지금 신청하고 11월 28일 토요일 함께 달려요. 힘차게 달려가. I'm ready to.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두셰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은 자우림의 밀랍천사로 시작했어요.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도 살펴보고 추억 속의 음악 또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할게요. 신곡도 함께 만나볼게요.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가 없어요. 푸른 하늘 자아도취.

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만나는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 데이 뉴. 과거 9월 넷째 주엔 어떤 가요가 사랑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1994년으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1394년에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한양을 결정한 이후에 60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는데요. 특히 남산골 한옥마을에 서울 천년 문물주머니라는 타임캡슐을 묻었대요. 이 타임캡슐에는 1994년 당시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던 생활 필수품부터 각종 행정서류, 교과서, 신문, 씨앗, 무선호출기 같은 600개의 물건들이 담겼는데요. 언제 오픈할지 궁금하시죠? 바로 서울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2394년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368년 뒤에요. 어머나, 지금 라디오를 듣는 그 어떤 누구도 그 타임캡슐 오픈 행사는 보지 못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어머, 기분이 좀 이상한데요. 자, 그렇다면 1994년 9월 넷째 주 어떤 가요들이 사랑받았을까요? 5위입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멜로디가 참 좋은 그런 댄스곡이었어요. 4위는 전설적인 그룹 듀스의 우리는. 듀스 진짜 너무 좋았죠. 김성재 씨가 세상을 일찍 떠나지만 않았어도 듀스의 노래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3위는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고요. 2위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1위는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진짜 댄스곡부터 발라드, 레게까지 다양한 장르가 사랑을 받았던 94년이었네요. 자, 1994년에 사랑받았던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모노의 넌 언제나, 듀스의 우리는, 김현철의 달의 몰락.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드 인 유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럼 1994년의 팝 차트 어땠을까요? 5위는 보이스 투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그 시절에 정말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던 보이스 투맨의 앨범이었어요. 네 남자가 겹겹이 쌓아 올리는 그 달콤한 화음은 완전 신세계였어요. 4위는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OST,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디즈니사에서 처음에 엘튼 존에게 곡을 의뢰했을 때는 아 당연히 거절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대요. 근데 엘튼 존이 기꺼이 한다고 해서 이 섭외한 쪽에서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대성공이었죠. 3위입니다. 듣는 순간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감미로운 멜로디 All for One의 I Swear. 일단 이 시대에는 화음과 멜로디가 인기의 비결이었나 봐요. 2위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요즘에도 라디오에서 사랑받는 발라드 명곡이죠. 1위입니다.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이야, 조용히 시작해서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가창력. 정말 언제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자, 이 중에서 세 곡의 팝을 골라봤어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셀린 디온이에요, The Power of Love.

우리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 만나봤습니다. 1994년에 사랑받았던 곡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받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들어도 명곡이 참 많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를 화려하게 채워줄 신곡들을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곡은 로제의 뉴 트릭입니다. 아파트로 전세계를 휩쓸었죠? 로제. 그래서 그런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시작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고요. 뭐랄까? 약간 치어리딩이 연상되는 음악이라고 할까요? 또 나른하게 흐르는 선율까지 있어서 한 곡의 노래에서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그룹의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요. 에픽하이의 에픽이즘. 크러쉬가 피처링을 했네요. 이 에픽하이 특유의 감성적인 힙합 비트 위에 타블로와 투컷의 랩

사랑이 얹어지고 거기에 크러쉬의 음색까지. 세상에. 이 음악 장인들의 협업이라서 그런지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곡입니다. 자, 마지막 곡은 감성 발라드의 진수를 보여주는 노래예요.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 이창섭 씨는 그룹 B2B의 메인 보컬이자 솔로 아티스트죠. 단단한 가창력을 인정받은 그런 이창섭 씨의 신곡인데요. 가을과 일단 참잘 어울리고요. 뭔가 이 일본 청춘 애니메이션 주제곡 같은 느낌도 있어서 좀 아련함이 전해지는 그런 곡이에요. 자, 신곡들 차례로 만나볼게요. 로제의 New Trick, 크러쉬 피처링 에픽하이의 에픽이즘, 이어서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

따끈따끈한 신곡까지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운전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패닉의 왼손잡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명절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강원도 홍천군에는 신앙 깊은 공동체 성산본당이 있습니다. 65년 전 공소의 청년들은 현재의 성전을 손수 지었습니다. 40년 전 중년이 된 교우들은 강가에 돌을 주워와 교육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선 10여 년 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공소 다섯 곳을 한 번에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2: 65년 세월 동안 평안한 신앙의 보금자리였던 성전은 지붕이 무너질까, 바닥이 내려앉을까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전 신축 사업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중단되었고 그 사이 성전은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위험한 건물로 진단받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젊은 우리 교우들이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모아주세요. 후원 문의는 010-2848-2066 ARS 060-700-2066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입니다. 전쟁과 폭력, 불의,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존엄한 삶의 여건을 찾아 고향 땅을 떠난 이주민들, 생사의 갈림길, 절박한 모든 이들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어 만남과 도움을 청하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소서.
1: 방송 선교 후원 신청 및 문의 전화는 1588-2597, 1588-2597번입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1: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연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제 1독서로 읽은 코헬렛서 말씀은 마치 우리들의 한 평생을 보는 듯 합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그리고 그 끝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아시는 것처럼 코헬렛서는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죠. 현세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도 모든 것이 허물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단 하나 돌아갈 곳은 성부 하느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그 묵상도 깊어져 가는 계절, 오솔길 기도 동무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박창근이 부르는 나 그대와 함께 살겠네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웹 CPBC방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요즘입니다. 뭐 한낮에 기온이 조금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죠. 계절이 그래서인지 지난 날들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날은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화답송 시편 말씀에 한참을 머물러 보게 됩니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진 소망들이 하느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여질지 자연스럽게 묵상해보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슬기를 정해보면서 오늘 두 번째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줄리 런던이 부릅니다. Fly Me to the Moon.

참 좋은 가을날 길을 걷다 보면 하늘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한낮이 조금 뭐 무덥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

어떤 풍경을 만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사연 또 소개하면서 가을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가을 하늘 쳐다보면서 그저 행복하여 미소 짓는답니다. 신부님과 오솔길 가족분들과 모든 분들이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변함없이 오늘도 오솔길 걷는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또 가을도 가을인데 또 우리 가을하면 또 우리 기다리고 있는 명절이 있죠. 추석, 한가위 추석. 네, 아무래도 추석이 가까워지다 보니 네, 또 이렇게 추석 인사를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네, 우리가 뭐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이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만 같아라. 네, 그런 명절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정말 푸근하게 자리 잡아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봅니다. 네, 크리스나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임유리님, 신부님 지난주엔 어느 프로그램 재방송 보다가 울다가 들어왔네요. 공감가는 사연이 있어서요. 오늘은 앞집 방송 듣다가 이어 듣고 있습니다. 잘 이어서 듣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신부님. 네, 임유리님 감사합니다. 임유리님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프로그램 재방송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얼마나 우리 임유리님과 비슷한 삶의 이 흐름을 이 보여주는 사연이었을지 너무나 공감가는 사연에 아, 눈물까지 흘리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가끔씩 누군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아, 그 이야기에 마치 내 이야기 내 삶의 여정과 너무 이렇게 닮아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감동받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시간이 참 그 내 마음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무언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이 역경들이 나 혼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길이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서로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임유리님. 그래요. 그 공감을 주었던 그 사연, 아마도 임유리님이 겪어왔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 그 이야기 안에서 잘 위로해주고 또 돌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5852님, 예전에 대학생 때 어쩌다가 고향에 다녀오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늘 생각했답니다. 비타민 주사를 맞고 오는 것 같다고요. 마음도 둥글둥글해지고 넉넉해지고 무언가 꽉 차오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힘으로 한동안 살다가 또 한 번 다녀오면 지치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맛난 반찬과 고추장도 듬뿍 받아왔고요. 돌아보니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네, 5852님, 이렇게 남겨주신 이 사연이 진짜 우리 추석 명절의 한 장면, 그리고 누구나가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명절의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집에 간다,
우리가 집 하면 떠오르는 참 많은 이미지들, 또그 분위기들, 기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집 하면 떠오르는 기분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있으실까요? 아, 그 집만이 주는 아주 그 신비로운 마법과도 같은 아, 그런 힘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추석 명절, 특히 집에 다녀오시는 분들,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우리 5852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길 정말 꽉찬 그런 마음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길, 기도하고 응원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홀로 남은 곰님. 가을, 여름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마 다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가도, 한낮에 또이 기온이 올라가고 또 태양빛이 아주 또 따갑게 내리쬐는 걸 보면, 가을과 여름이 동시에 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홀로 남은 곰님,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외로움들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 외로움에 너무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또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마음속에서 키워내시길 바라면서 보내주신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릅니다. 가시나무.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포도밭에 나가서 일을 하러 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였지만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는가? 마음 안에 동기는 선하지 않았지만 선을 실천하는 것 혹은 선한 동기를 지니고 있으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어떤 일을 더욱 좋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생각과 실천이라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안에서 결과, 즉 실천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선한 동기로 선한 실천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과 실천이 하나로 일치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체험합니다. 몸이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생각이 몸을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하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워 움직여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면서 그 이후에 얻어지는 그 보상과 기쁨을 조금씩 느껴보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싫다고 여기는 태도는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두어 두게 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내 안에 굳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꼭 붙잡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돌아서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우리 기도 지기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내오신 기도 지향 또 주말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벌써 불금이 지나 주말이 찾아왔네요. 언제나 주말과 주일은 좋은 것 같아요. 주중에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주말에 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 살짝 쿵 들어왔어요. 신청곡도 감사해요. 라고 사연 또 남겨주셨네요. 2037님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네, 주말과 주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뭐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너무 피곤에 젖어 있으면 많은 경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쇼파나 혹은 침대와 한몸이 되어 이 주말과 주일을 보내신 분들 참 많죠.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걸까요? 글쎄 여러분들의 쉼이 어떤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쉬고 나서 어떤 기분과 여운이 남는가. 아마 그게 내가 잘 쉬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또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또 걸어오시면서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그 피로감 또 이번 주말에도 네, 확 날려버리시기를 네,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요. 3391님 오늘 날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고요. 약간 더운 것 같은 날씨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어쩌다 보니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우스푸어 청년 같은 상황인데요. 관련해 마음이 자주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한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기에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듭니다. 저도 자유롭고 우리 파파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야기처럼 희망을 갖는 따스한 삶 100세 시대를 같이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 희망 드려보고요. 신청곡도 남겨주셨네요. 네, 카톨릭 성가죠. 생명의 양식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3391님 아마도 지금 취준생이라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시기를 좀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아마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3391님 본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시기, 지금이 단지 그럴 뿐. 이 시간 분명히 잘 넘어서실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요즘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청년 지원 정책들 좀 잘 알아보시면서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는 또 무언가 이렇게 새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저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날이 종종 막연하지만 그런 중에도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이 땅의 청년들의 간절함에 주님의 사랑 가득한 축복과 은총을 청하나이다. 가끔은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다시 일어나 희망을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소서. 그런 중에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그의 약함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토닥여주시고 다시 기운을 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내려주소서.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가득한 지혜를 내리시어 참으로 찬란한 청춘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3391님의 신청곡이었죠. 가톨릭 성가 166번 한송이 조이람이 부르는 생명의 양식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또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재휘가 부르는 Dear Moon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CPBC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함께 묵상해보는 오늘의 강론. 이 시간 말씀에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춰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복음은 그 뜻이 감춰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소리를 불쾌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일들에 대하여 변화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쓰기보다는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경향성도 보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잔소리를 가볍게 무시하며 무단횡단하고 오락실 가고 또 늑장 부리다가 학교에 지각하던 그런 낭패를 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게 되면 그것을 좀처럼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조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관행이 되어서 쉽게 변하지 않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고통은 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하느님께서 이 사다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은 하느님께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도 탄식의 기도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시셨죠. 이것은 탄식이지만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시지만 여전히 육신의 굴레 안에서 지극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신 성자의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죠. 그러므로 힘들 때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느님

어떻게 가져가느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죠. 무언가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위로처럼 들릴진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받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 환자에게 암 관련 전공 서적을 읽으라고 한다거나 암 수술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힘과 능력이 소진된 이에게 그 해결 방법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과 경청입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하느님께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적 동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혼내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자 자격을 박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동반하시고 군사들에게 붙잡히는 그 순간 도망치게 될 제자들의 그 비겁한 발등에 입을 맞추시고 씻겨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순간에는 부활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던 것은 아니죠. 그것은 단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음까지 주님께 봉헌합니다. 신앙은 모든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평안.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는 처음을 기억합니다. 처음 학교에 갔던 날, 처음 사랑을 만나던 때,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처음 내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나와의 이별, 장례. 가톨릭 전통 안에 세워진 평화상조가 당신은 기억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마지막 처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774 1588-1774로 전화 주시면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가입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가톨릭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평화상조가 늘 여러분의 마지막 처음과 함께하겠습니다.
2: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3: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4: 어쩌라고?
3: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4: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3: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4: 덕분에 살았다, 야.
3: 밥 한 번 사.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